0: 온 찬찬한 거리마다가 괜찮아 산초를 그리건 말 500년 아시바 난 산초리 그리바라까 괜찮이 산초리 그리그리 오지 말아요 괜찮아 오베니 아시바레
1: 哎呦，这一首歌，总之呢，就是，这首歌呢，唱的呢，就是很那个，那个怎么说，把自己的那个情感很恣意的挥发出来啊，一缕斜阳，您这歌可真是，这是什么语啊？我也没听清，这个听广播不怕声大，你看我也是，你说是什么语呢？是不是啊？说的是什么？是一首什么歌？这位美女歌手哈，啊，以往给我们留下了非常美好的歌声，想你，想你。Thank you.